0: 666.
1: 좋아해.
0: 미흡차.
1: 비마세 컨트롤. 좋아해.
0: 시험 going on through Bearsville for facial violation, marijuana, class C suspended.
1: 제가